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뮌시커가 주연한 슈투트가르트 카모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살면서 참 수없이 많은 질문을 만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처럼 탁 앞에 벽에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답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믿고 단단하게 나아가시길 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카티프로 시작!

아론 커플랜드의 심플 기프트, LA 기타 콰르텟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47번님 사연인데요. 얼마 전 오프닝 멘트를 듣다가 저도 누군가의 곰살 맞고 사근사근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5847번님도 워낙에 애청자셔서 기억하는데 항상 글 하나하나 쓰실 때마다 그런 느낌이셨어요. 따뜻하시구나. 참 배려가 깊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미 그런 분 아니실까 싶은데요. 레온 카발로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시뇨레 시뇨리, 신사숙녀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고성현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시뇨레 시뇨리 고성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팬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통했던 사춘기 이후 감자를 먹으면 왠지 살이 찔 것 같아서 잘 먹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의 감자는 우리 가족의 따스함이 깃든 추억의 간식이기도 하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할머니가 찐 감자를 양푼에 수북이 쌓아서 내오시면 우리는 그 뜨거운 걸 하나씩 덥석 집어들고는 왼손 오른손으로 던져가며 호호 불어서 먹곤 했다. 그 시절 감자는 내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 품으로 울퉁불퉁한 것이 크기도 모양도 제멋대로였다. 그러나 못난이면 어떠랴. 찐 감자 그대로 왕소금을 찍어 먹으면 찰지고 쫀득한 맛이 기가 막혔다. 그리고 이건 당시로서는 제법 고급스러웠다고 생각되는데 접시에 뜨거운 감자를 넣고 하얀 설탕을 솔솔 뿌린 후 마가린을 얹으면 감자 속까지 스며들어가 고소하고 달콤한 향을 풍겼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엄마가 솜씨 좋게 만들어주신 감자조림과 감자채 볶음 맛도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감자조림은 엄마만의 노하우가 있었는데 큼직한 깍두기처럼 썬 감자와 양파에 간장과 술, 설탕을 넣어 어느 정도 졸이고 나면 냄비 손잡이를 잡고 마구 까불리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면 감자 모서리가 조금씩 으깨지며 희끗희끗 감자분이 생겨서 양념이 맛있게 스며들고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먹음직스러운 도시락 반찬이 되었다. 소금 간을 해서 휘리릭 볶아내는 감자채 볶음도 깔끔했다. 어릴 적 먹던 못난이 감자가 그랬듯 모든 감자 요리는 어느 자리, 어느 요리에나 튀지 않고 잘 어울리는 소박한 음식이다. 우리 집에도 그렇게 조연이었던 감자를 주연으로 만든 감자 요리가 몇 가지 있다. 언젠가 고급 클럽에서 스테이크에 곁들인 감자칩을 먹어본 뒤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해주곤 했는데 시중에서 파는 오리지널 맛의 감자칩과 비슷하면서도 덜 짜고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았다.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사온 피문어와 찐 감자로 만드는 지중해풍 샐러드다. 으깬 감자와 새우 크로켓은 강원도산 단새우와 다진 양파, 러셋 감자를 으깨 보슬보슬하게 만들면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평범한 가정요리인 고기 감자조림도 언제 만들어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있는 음식이다. 그 외에도 닭감자 당근 조림, 감자 그라탱, 감자 전 등 감자는 메뉴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리로 변신한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스 프로이트, 사랑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브리 기틀리스의 발린과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이선혜의 책 맛있다고 말해주니까 신이 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뜨거운 찐 감자를 호호 불어먹던 모습이 참 정겹고 어린 시절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금이나 설탕, 마가린을 곁들여 먹던 그 소박한 맛에서도 그 시절의 행복이 느껴져요. 전 사실 어렸을 때는 감자보다 고구마파였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고구마보다 감자가 좋아져서 지금은 완전히 감자 팬이거든요. 또 엄마의 그 감자 조림에 담긴 작은 그 레시피에서는 가족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감자는 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소박하고 친근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그 맛이라는 건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과 함께했던 사람

또 그 시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일번호 595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마리아 조앙 피에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헬번호 595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마리아 주앙 피르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였습니다. 5033번님 사연인데요. 광주에서 올라온 중학교 동창들과 충무아트센터에서 뮤지컬을 보고 동묘 벼룩시장에 갔는데 주말이라 인파가 엄청났어요. 사람들에 밀려다니다가 장당 1,000원이라는 종이 안내가 적힌 LP박스가 눈에 띄었죠. 20년은 넘은 듯 보였지만 그중 자켓이 괜찮아서 3장을 추려 가져왔어요. 집에서 올려봤는데 모두 음질이 괜찮네요. 베토벤 월광,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였어요.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듣기는 한답니다 하셨어요. 와, 장당 1,000원. 횡재하셨네요. 클래식 음악 잘 알지는 못한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그렇게 LP, 클래식 LP를 3장이나 사오실 정도면은 애호가시죠. 즐거운 추억 만드셨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독일 민요입니다. Wenn ich ein Vöglein wäre. 만약 내가 작은 새라면. 이 독일어권 민요를 바탕으로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Wenn ich ein Vöglein wäre. 독일 민요고요. 아마 이 멜로디 들으시면서 따라 부르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이 몸이 새라면 이라고 말이죠. 가사가 이 몸이 새라면 바로 너에게 날아가리 이렇게 시작됩니다. 5646번님 사연입니다. 저 얼마 전 DVD로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봤는데 마지막 피아노 치는 분 정원님 맞으세요? 같이 본 식구들이 저 사람 연기 어설퍼 근데 피아노는 잘 치네 했는데 마지막 자막에 피아노 김정원이라 써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 어설픈 연기가 바로 저예요. 근데 저 좀 억울한 게 그때 연기한다는 말 아예 못 듣고 끝에 나와서 피아노만 치면 된다는 그 음악감독 이 병우 형, 이병우 기타리스트의 꼬등임에 넘어가서 갔던 건데요. 갑자기 거기서 대사를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독일어로 얼마나 당황했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을 뭐 소재로 한 요즘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몇 편 있는데 이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가 거의 가장 처음 시조거든요. 한 편의 동화 같은 예쁜 영화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최영섭의 곡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가사 없이 미샤 마이스케 첼로 선율로 함께 듣겠습니다.

보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가사 없이 첼로 선율로 보내드렸습니다. 미샤 마일스키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끝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번호 959, 95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

0: 길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를.

칼 젠킨스의 현을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팔라디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55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13년 전 입사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아가 김예지가 오늘 토요일 19일에 결혼을 합니다. 아주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이쁘게 잘 살라고 우리 정원님의 목소리로 전해주세요. 우리 예지 결혼 축하해 보내오셨습니다. 아, 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인데 많이 많이 예뻐하시는 또 아끼시는 후배신가 봐요. 우리 예지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선배님이 축복해 주신 만큼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이 축복을 담아서 이어가도 좋겠네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살리따모로 보내드릴게요. 핑크스 커만의 바이올린 마크 네이크럭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Salut d'amour, 사랑의 인사 함께 들었습니다. 핑커스 투커만의 바이올린과 마크 네이트 크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686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회사 때문에 평일엔 생방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쉬는 날에 가장 기쁜 일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생방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호님과 함께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쉬는 날 여러 좋은 일 있을 텐데 가장 기쁜 일로 또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거를 꼽아주셨네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자, 다음 곡은요. 멘델손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2장조 보내드립니다. 초등학생들이 사실 전공자 초등학생들이 많이 치는 곡인데요. 곡이 참 예뻐요. 머레이 페라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펠릭스 멘델손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2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841번님 사연인데요. 그간 제겐 큰 산을 넘는 일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넘어진 후 12일간 마음고생 참 심하게 했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가니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가족들 마음고생시킨 것도 미안했고요. 모두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군요. 이 주차장에서 넘어지는 사고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주차할 때 자동차 바퀴 더못 굴러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방지턱이잖아요. 그게 안 보여서 차 세우고 이렇게 걸어 나오시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가 참 쉽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회복하신 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땅을 안 보고 많이 걸으셔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좀 가끔 화냅니다. 아니 제발 좀 밑에 보고 그러세요. 어머니도 여러 번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거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두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함께합니다. 폴 파레가 주연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주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폴 파레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6381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해운대 사는데 남편이랑 정원님 연주 들으러 양산과 김해 공연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카덴자 연주 들으며 너무 감동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양산 김해 오셨었군요. 거기에 아당님들, 경남 지역 사신 아당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특히 네 번 공연을 다 개근하신 분도 계셨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듣습니다.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레베카 영의 비올라, 요요마이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 디 포렐레 가운데 사악장 주제와 변주 보내드렸습니다.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레베카 영의 비올라, 요요마의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7013번님 사연인데요. 가을의 별미, 고구마 줄기에 힘든 껍질 벗기기. 아휴, 언제 다 하지? 하고 시작했는데 힘든 마음은 사라지고 흐르는 선율 따라 줄기 다듬는 제 손가락이 우아하게 움직이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는데 정말 고구마 줄기 별미죠. 좀 고생하시지만 또 식구들이 맛있게 덕분에 잘 먹겠어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먹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이어지는 음악, 기분 좋은 음악 함께 할게요. 산탈루치아 함께 듣습니다. 테오도르 코트라베의 곡이고요. 테너 알피보이 노래로 함께 합니다.

0: 산타루치아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알피보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전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잠깐.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록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의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4: 오늘 마지막 곡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번호 46 가운데 1악장 서주 그라베 아다지오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페가 주연한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변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

0: 가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런던 프라이드는 차별받는 소수들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웨일스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벌어진 광부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모금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부를 왜 지지해야 하냐는 질문을 이끌어내죠. 이해받고 책임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은 땅을 밟고 선 사람들의 언밸런스한 유대. 영화는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장미를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피켓을 들든 들지 않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가끔은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슬퍼만 하고 있기엔 우리에겐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어깨를 기대고 손을 맞잡을 줄 아는 용기로 토요일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서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런던 프라이드 중에서 셜리 앤 컴퍼니의 쉐임 쉐임 쉐임이었어요. 영화 그 런던 프라이드 중에서 영화 속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는 장면에서 신나게 흘렀죠?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지금 시각이 11시 6분 18초 9초 20초 지나고 있네요. 맞아요. 생방티 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레인보우나 문자 게시판 보면 주중보다는 확실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어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음악 듣고 영화 얘기하고 한 시간 재밌게 놀면 충분히 좋은 거죠. 오프닝에서 얘기한 대로 피켓을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강짱 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하셨네요. 네, 저 어제 잘 잤어요. 치오카님도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떡실신이라고 하죠. 떡실신 했고, 오늘 그 설기 피자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그 요새 그 피자 설기? 설기 피자래. 피자 설기. 아, 저는 처음 듣는 말이고 처음 듣는 떡 피자여서. 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 오늘 그거 먹었잖아요. 네. 네, 떡실신에서 피자 설기로 이어지는 멘트. 대체불가님은 운전 중이신가요? 토요일이 제일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작은 예수님. 파란 가을 하늘 너무 예쁘네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연극 2회차 공연이어서 네, 2회차 공연 오신 분들이 또 많으셨네요. 저는 어제 2회차 공연으로 한 3, 4일 정도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떡실신을 했다. 그렇고 저희 PD님이 오늘 작정하고 선곡표를 비워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생방티 좀 내주십시오. 주말인데 어디서 누구랑 뭐하며 듣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티를 내주시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음악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 사는 이야기 어디신지 좀 보내주세요. 기분은 어떤지 뭐 좋은 한 줄 같은 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처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0: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5: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최강희의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흥 좀 나시나요? 네. 처음 요 방금 들으신 곡은 검사회전 제시 마타도르의 붐바였어요. 네, 정말 신나네요. 네. 엉덩이가 들썩 얼씨구 절씨구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영화 에반 올마이티 중에서 CNC 뮤직팩토리의 고나 메이큐 스웻 네, 이었습니다. 이 곡을 저희가 진작 선곡해놓고 오늘도 아닌가 하면서 하루하루 미뤘다가 오늘이다 하면서 오늘 틀었습니다. 네, 에반 올마이티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 엔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배우고 스텝이고 할 것 없이 이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춤추던 모습이었는데 진짜 유쾌하고 인상적이었는데 영화 내용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진짜 추석 때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에반 올마이티가 브루스 올마이티보다 더 재밌었는데 잘 나가던 앵커였던 에반이 하원의원회까지 당선되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현대판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지 싶겠지만 보시면 아마 기상천외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거칠마루님 신청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를 좀 이따가 소개하면서 사연 소개하겠고요. 4567님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와, 오랜만에 들어봐요. 우체국 집배원. 명절 소통기간에 소포가 많아 지금도 배달 업무 중에 잠시 심야 문자합니다. 청취자 모든 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하고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네. 휘트니 휴스턴 I'm your baby tonight 신청해 주셨는데 네, 킵해 놓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딸들 아빠님 83세 아버지가 수술 후 경과가 좋으셔서 오 감사하게 오늘 퇴원을 위해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기분 좋고 감사한 이때 어울리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부탁드리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요것도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7104님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점심 먹기 전에 잘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년 전에 방배동에서 촬영하실 때 실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라디오 진행 실력이세요? 네. 듣고 20년 만에 놀라며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진행 실력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물 주시는 만큼, 사랑 주시는 만큼. 네. 네. 20년 전에 보셨구나. 우와.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연극 보러 한번 오세요. 네. 이분도 신청해 주셨네요. 빈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 중인데 실시간 티내려고 노래 신청합니다. Your latest trick 신청하셨네요. 잘 저장해 놓겠습니다. 우선. 9452님 가족들하고 부산 여행 가는 중입니다. 5년 만에 부산 여행 고속도로 막히지만 마음은 설렙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어 신청드립니다. 예. 네. 와 우선 이 중에 아까 83세 아버지 딸둘 아빠 이 곡은 어떨까요? 신청곡은 아니지만 우선 이 곡 듣고 신청곡 정리하고 사연 모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기분 좋고 감사한 이때여서 Daddy's Little Girls 중에서 브라이언 맥나이트 I Believe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Lady, Lady, Lady 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 씨 그렇냐. 이 곡을 신청한 분의 사연을 잠시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우동살이라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주말 생방이시니 처음 신청곡 부탁드려볼게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조 에스포지오 에스포지토 극중 브루스타임에 나온 곡 부탁드려봅니다 하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플래시댄스 삽입곡으로 익숙하시죠? 제주 딸기 산도님은 플래시댄스 LP로 가끔 듣는 곡 하셨네요. 네. 행복하기님, 집 앞 동산 정상 정자에 올라와 있는데 다들 놀러 갔나 봐요. 아니, 거기서 보니까 다들 놀러 간 게 보이나요? 아싸! 아무도 없으니 크게 음악을 틀어도 될 듯. 아, 자주 올라가시는 곳이구나. 근데 항상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은 아, 없군요. 네. 뭐 로키라도 들으면서 이렇게 빠밤빠밤빠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녀배달부 키키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그럼요. 그럼요. 신청하셔도 되죠. 근데 오늘 신청곡이 많아서 뭐가 당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또 로키도 신청하신 분이 있네요.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거칠마루님 명절 앞이라 과일 박스 들고 장모님 뵈러 가는 길입니다. 명절에는 열심히 동네를 지키는 소방관이라서요. 어, 멋있다. 우선 일단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1231님 전 파바로티에서 한석규 아저씨가 부른 버전으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싶어요. 집안일 해놓고 책 축제랑 안양천 가든페스타 가려고요. 오, 아 진짜 다 듣고 싶다. 다 로키도 듣고 싶고 바다가 보이는 마을도 듣고 싶고 파바로티도 듣고 싶고 그쵸. 책 축제요? 책 축제 가보고 싶네요. 뭐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막 책 낭송도 하고 그러는 건가? 음악도 듣고? 아, 뭘까요? 하나만 더. 사과가 좋아님. 기상하자마자 라디오. 10년도 넘게 CBS 고정. 강희 씨 처음으로 녹화합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가 처음엔 약간 어색하더니. 아, 저 애교 섞인 목소리인가요? 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어색하셨나요? 이젠 그 목소리에 푹 빠짐요. 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아. 흔들며 청소 중 하셨네요. 기분 좋아 보이셔서도 다행입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사인 오브 더 타임스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요거 진짜 오늘은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틀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면 조만간 선곡표에 아주 소중하게 선곡해놨거든요. 예의 주시해 주십시오. 언제 나오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청곡들 중에서 거칠마루님 축하드립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7317님 신청곡이었어요. 국가대표 중에서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네, 오늘 아시안게임 개막인 거 아시죠? 네, 오늘 경기 일정 보니까 이미 치른 경기도 있고 지금 경기 중인 종목도 있어요. 우리 선수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7317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천학습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학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두 달 동안 함께 연습하고 애써준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연 하모니가 미추홀 축제에서 불렀던 노래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추억 돋겠네요. 돋으셨나요, 추억? 8747님, 강디님, 평일에는 본업하고 토요일에는 호두과자 가게에서 알바해요. 강디님 방송 매장에 틀어놨는데 손님들이 음악 좋다고 어떤 라디오냐고 물어보셔서 강디님 방송을 알려드렸답니다. 아, 그런 대화도 오가는구나. 네, 어머, 배우 최강희님이세요? 반가워요. 4598님, 반갑습니다. 제가 불면과 우울로 4년 정도 헤매느라 방송 못 듣다가 요즘 차도가 있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아, 라디오 이런 것도 못 들으셨구나. 아, 저희 청취자분 중에도 얼마 전에 공황장애 앓고 막 그러셨던 분도 있는데 그러면 방송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못 듣고. 아, 그거 보면서 어떤 아픔일까? 어떤 걸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통요. 주변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요. 공원 걷고 있어요. 이야, 효과가 있는 듯. 어젯밤에 3시간 꿀잠 잤어요 하셨네요. 신청곡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클라리넷 연주도 좋고요. 주제곡도 좋아요. 지금 9월 하늘이 케냐 평원처럼 이뻐요 라고 하셨네요. 왠지 4598님 마음도 이렇게 케냐 평원 같은 그런 이상이 있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유리 하늘이 깨지듯이 와장창창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마음 다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더더더 감사합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 뭐예요? 냉정하게 강디님은 애교는 없으시죠? 맞잖아요. 맞는데 애교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애교 있는데 라디오에서? 네, 라디오 안팎에서 저희 피디님한테도 외교가 많은 것 같고. 아, 그렇다고요? 여기서도 없다고요? 자, 듣고 싶은 노래 너무 많네요. 뮤지컬 님은 토요일에

0: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이블라이즈 신청드려요 하셨는데요. 이것도 듣고 싶네요. 자, 뭐야,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아, 노래 들어야 되는데. 최강의 영화막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시드리면서 프리미엄 동치화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위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안 돼. 네, 싫어요. 끝나야 되네요. 네, 토요일 생방으로 함께한 최강희의 영화음아. 오늘의 끝곡은 토요일엔 페일블루 아이즈 신청드려 하신 뮤지컬님 신청곡입니다. 영화 접속 중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블루 아이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Baby.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0: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출근 안 할 때 사소하게 하고 싶은 거, 전날 밤에 너무 먹고 싶었지만 참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주말 아침이 기다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동네 걸어야지, 낮에 약속 잡아야지, 아 어젯밤에 못 먹은 거 먹어야겠다. 오늘은 사는 이유가 굳이 거창할 필요 없죠? 오늘 눈 뜨자마자 생각나서 하루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훌쩍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오늘 하루에 거는 작은 기대들이 내가 오늘을 사는 의미다. 소소하게 자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행 스케치, 기분 좋은 상상으로 툴 시작했어요. 주말엔, 근무죠? 사실은, 우리 얼만 청취자분들은 사실 토요일에 학교 갔고요. 토요일에 엄마, 아빠 회사 갔죠. 어느샌가 주말에 근무하고 이러는 게 참, 나만 근무하는 거냐,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쉽진 않아요. 그래도 가을 타는 저에게 수영 씨 목소리와 노래들이 훅훅 들어와, 마음에 커다란 바위들을 있던 바위를 치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바위를, 그것도 커다란 바위를 던져드렸나요? 그런 의미죠? 마음에 짓누르고 있던 바위를 덜어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약간, 쓸때 뭐가 조금, 그렇겠죠? 지니님 커피를 한잔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 이제 휠릴리 노래 가사 중에, 마음에 돌을 더 얹어도 그리운 무게만 못하죠. 이 가사가 있거든요? 그만큼 진짜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깝깝할 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김종국 어제보다 오늘 더 VOS 뷰티풀 라이프 4056님 자동차 정비 중입니다. 엔진오일 교환함 기다리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추석에 와우 대구까지 가야 해서 정비도 하고 여차저차 왔습니다. 표

이거를 못 가셨군요. 거의 뭐 이거 아이돌 티켓 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는데 못 구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운전해야죠. 9534님 추석 때 사돈께 드릴 어머머 휘낭시에 한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휘낭시의 스타일로 만든 한과인가 보다. 아니면 휘낭시였는데 한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뭘까요? 수영님 프로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선물하면 그 정스러움이 또 두 배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지니, 뭐야 이건? 자우림, 하하하송.

경서 나의 X에게 태연 해피. 0188님, 전 시골에서 작은 펜션 하고 있어요. 청소할 때 수영님 방송 덕분에 즐겁게 해요. 근데 저희는 진짜 펜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시고 정말로 청소할 때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새로 3시쯤 보통 새로운 손님들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청소하는 시간 아니에요? 한 10시, 11시 때 이전 팀 나가고 다음 팀 들어, 보통 그렇게 시간을 설정하잖아요. 아이, 뭐, 뜨거운 여름 지나고 손님들도 빠지고 남편도 며칠 지방 가 있고 지방 펜션에, 다른 펜션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펜션 사장이지만 나도 펜션 간다. 아이고, 502 하나님, 사회에서 직장을 잡고 아이 낳고 가장으로 살다 보니 언제부턴가 추석 등 무슨 무슨 기념일 같은 날이, 그치, 이게 어른이죠. 좋은 마음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릴 때는 추석, 설 다가오기만을 바라잖아요. 물론 요즘 아이들은 그 정도로 안 바라는데 우리 때는 오롯이 그때가 용돈 이제 다 모이시면은 뭐 1,000원씩만 줘도 그게 어디고, 막 가끔 막 5만 원 주시는 분들은 계세요. 진짜 가끔. 그럼 뭐 난리 나죠. 그랬던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다 주는 입장이 되고 하니까. 지금 시원한 시냇물에서 물고기 대신 음악 들으며 세월을 낚는 중입니다. 아유, 어른 참. 어른 왜 이렇게 어렵나요? 여러분은 어른이세요? 어른, 아, 어른하다 정말. 신청하신 손디아의 어른, 거미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아시겠다. 거기에 힐링 음악들까지. 아, 이 음악이 그냥 포실포실한 찐감자에게 더욱더 맛있어져라 하고 마치 버터를 바른 듯? 아, 이무진 씨와 버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소금하자. 이무진 에피소드.

3418님이 동네 작은 산 오솔길 걷다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두 눈을 감고 음악 들어요. 오랜만에 휴식, 평화, 자유로움. 7828님 푸실푸실하게 찐감자 따뜻한 커피. 오!

0: 저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3: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신축도
7: 리모델링도
8: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0: 3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2: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2: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5: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스테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도착!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일 테이크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0: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참.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1 파이어 브라운 아이드 걸스 어쩌다 티아라 뽀삐뽀삐 5966님 기분 좋아서 자랑 문자 보내요. 자랑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요즘에 다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자랑 듣기 싫은가? 근데 뭐 정말 배가 아플 자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되게 소소한 자랑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듣고 힘 좀 같이 냈으면 좋겠어서 우리 어떤 자랑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제 나이 60인데 작년 말에 계약직 근무 끝나고 우울한 봄, 여름, 가을 보내고 있던 중 며칠 전 서류 넣은 곳에서 이봐요 면접 오라는 자랑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자랑입니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너무 기뻐서 열 만에 제일 먼저 자랑합니다 여러분 면접이 붙은 것도 아니고 기회가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셔가지고 우리가요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 힘든 일로 인하여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게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힘든 일은 오고 갈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떨 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잘 찾아보면 그동안 감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로 또 버티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소소한 자랑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서로 힘들 때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다시 야 일어서자 일어서자 합시다. 어반자카파 그날의 우리 핫브레이키트님이 신청하신 이승환 화양연화

조이5575님이 신청하신 신혜성 이지훈 인형 러브홀릭 인형의 꿈 3723님 와우 나 이런 추석 선물은 오, 처음 보는데 이거 너무 괜찮다. 3723님이 추석 선물 중 마른 오징어 세트가 들어와서 아우 마요네즈에 청양고추 쫑쫑 썰어서 간장도 좀 넣었어요. 듬뿍 찍어 먹고 있어요. 언니 방송 시원한 맥주 한잔하며 들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이 몇인 줄 알고 이래. 정말 낮부터 이럴 거야? 날씨도 좋고 맛있는 오징어도 좋고 언니도 왕 좋아요. 이미 마셨구만. 응? 정신 안 차릴 거야. 3200님 옷 교환하러 아울렛 갑니다. 옷을 샀는데 택배로 받았더니 사이즈도 크고 약간 흠도 있어서 파주까지 가요? 아 거기 가서 산 거 택배로 받았으면 이렇게 아 택배비가 아까워서 그게 왔다 갔다가 더 돈이 들고 맞아요 길이 막히는데 다음부터는 집 가까운 데서 사야겠어요. 너무 멀구나. 그리고 파주 가는 길이 항시 막혀요. 정말 항시 막혀. 내가 안 막히는 꼴을 못 봤어. 파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 스튜디오가 진짜 많아요. 우리 방송국에서 다 모든 방송을 녹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외주라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다 제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주 인근에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스튜디오들이 있는데 거기서 뮤비도 찍고 막 별게 다 우리나라의 컨텐츠 거기서 파주에서 거의 막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힌가? 9522님이 신청하신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장미여관 오빠들은 못생겨서 싫어요.

7604님, 요즘 제 몸이 저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마음은 아직 청춘이다. 근데 몸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아이고, 뭐 옛날, 아주 옛날 옛적 얘기를. 예전엔 밤새 놀아도 다음날 멀쩡했, 이게 언제 때 얘기예요. 아, 요즘은 양말 하나 신었을 뿐인데 왜 숨이 찰까요? 그것은 배 나와서 그래요. 양말 하나 신었는데 숨이 차다? 그거는 배가 나와서 양말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이에요. 7604님, 몸을 본인이 업데이트 안 시키면은 안 됩니다. 뱃살 빼세요. 커피 소년 칼로리송.

말 안 믿을래? 너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는 말 벌써 5년째야. 그리고 너 숨쉬기 운동 좀 그만해. 아, 이제 좀 뛰어야지. 아, 뛴 다음에 또 먹지 말고. 너 왜 그러니 진짜? 어?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8: 오늘 끝곡 9469님이 신청하신 세븐틴 손오공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취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은 통상적으로 만 15세부터 34세까지라고 합니다. 매년 9월 19일은 청년의 권리 보장과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청년의 날인데요. 아직도 팔팔한 청춘인 저 한동준은 원기를 북돋아주는 활기찬 음악으로 갈매기 때 여러분을 독수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y'all, let's have a party.
1: 2026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파티. 리얼 맥코이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시간을 파티처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청년

0: 청년의 날이래요, 오늘이. 9월 19일.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드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 왜 저가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보면은 아니 일단 60이 넘은 사람들 보면은 되게 나이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60이 넘었다고 해서 그 뭐 그렇게 나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정신 연령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문경 도련님이 2시간 황홀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그레이스님도 청년의 날이라 마음만은 청춘이어라 첫 곡부터 신나불어요. 신나셔야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FM 팝스 들으시면 신나셔야 돼요.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예. 1777번으로 FM 팝스 입장 완료. 예. 주말도 CBS FM의 채널 고정 쭉 함께합니다. 아유, 주말에 뭐 딴 거 있나요?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잖아요. 음악 많이 보내드리니까 신청곡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파티 한번 열어보죠. 뭐.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모던 토킹의 브라더 루이에 이어서 런던 보이즈의 할렘 디자이어 그리고 CC캐치의 I can lose my heart tonigh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155번으로 선곡 최고입니다. 병원에서 아 이거 회복이 빠를 듯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빨라진다면 정말 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0702번으로 우리 하나뿐인 아들 김민준 봄에 제대하고 알바하고 게임 코칭도 하는데 예, 23일은 또 어느새 결혼 20주년입니다. 예, 그러셨어요. 용인 민속촌에서 전통 혼례 한 추억의 사진 첨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의 그 전통 혼례죠. 결혼. 야, 결혼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어우. 세월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예. 0206번으로 하프 마라톤 뛰셨네. 야. 60이 넘어도 청년 같은 마음과 열정을 간직할 수 있다는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아침에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달리고 나니까 아직 청춘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이사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캐니 로저스와 쉬나 에스턴이 함께 부르는 We've Got Tonight. 린다 론스타트와 아론 네빌이 함께 부르는 Don't Know. 잘 안 되네. Don't know much.

리타 칼립조의 페이퍼 마쉐 그리고 핑크 마티니의 The Gardens of Samson and Beasley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살랑살랑 가을바람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의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로즈 가든 님이 근데 오늘 녹음 방송 맞죠? 꼭 이렇게 저 한 번씩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1039번으로 저희는 장호원 복숭아 축제 가요. 부럽죠? 그러셨죠. 부럽죠. 아, 주말에 그런 축제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뭐 못 가니까. 저녁 때 그냥 약속이나 할까 봐요. 약속이나 할까 봐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레인보우의 노래 The Temple of the King. 이 노래 메론과 수박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까지 두 곡에서 듣겠습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대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슬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시원한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 아주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카네프란시스의 라팔로마 들으시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Angel in Blue, J-Guys Band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야, 영소피아님이 마늘을 믹서기로 갈아서 김치 담그면 손으로 직접 찢어서 만든 김치랑 맛이 다르다고 하셔서 힘들지만 절구해놓고 찍고 있네요. 정성이 들어가서일까요? 제 생각에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예. 그냥 그, 저, 응? 믹서기에 갈아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은

0: 쓰기로 다 갈더라고요. 그냥 한꺼번에 사과인가 배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마늘 갈고. 근데 그 김치 속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정성이 드는지는 제가 잘 몰랐었어요. 어렸을 때. 대단하십니다. 마당님은 남편 사무실에 와서 자질구레한 일 돕고 있어요. 방송 들으면서 일하는데 남편님이 듣기 좋다고 더 크게 틀라고 그러네요. 예. 더 크게 트세요. 노래는 크게 틀수록 더 좋아요. 예. 자, 한동준 FM 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예, 그런 방송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2부에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CBS FM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느니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미래.

아바의 Dancing Queen, 또 논란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또 둘리스의 And I wish, 보니엠의 Daddy Cool까지 몇 곡이요?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안드레아님이 추자도 여행 와서 카페에 들어왔는데 FM 팝스가 흘러나오네요. 바다 보면서 음악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선곡도 그으시고요. 같이 온 하늘의 별 친구들 모두 건강하기를 그러셨습니다. 네. 헤일리님이 헉! 커피 쿠폰이 왔어요. 잠시 나갔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긴요. 커피 쿠폰을 보낸 거죠. 저희들. 아니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도 저희 소승근 작가가 다 알아서 보내요. 예. 제가 무슨 꼭 말을 해야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댄싱 퀸. 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9929번으로 우리 동네 하천에 가물치 멋지지요. 지는 라이딩 하러 나왔어요. 오늘따라 뮤직이 아주 좋아요. 댄싱 퀸. 인천의 박달도령 김경식입니다요. 그러셨어요. 예. 아유. 어떻게 라이딩 좋으셨어요? 좋으셨을 거예요. 아주 저 날씨가 라이딩 하긴 아주 최고의 날씨예요. 예. 자, 노래. 3545번으로 명절 앞두고 시장이 북적북적 모처럼 상인분들 모습이 밝아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대목이잖아요. 명절 앞두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 대구네요. 대구. 대구 관문시장인가 여기가? 재래시장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피터 세트라이의 Glory of Love. Jim Brinkman featuring Michael Bolton의 Hear Me.

어쨌든 빨리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4시에 근린공원 재즈 공연이 있어서 나왔는데 엄청 뜨겁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 나오는데 무슨 뭐 다시 여름으로 간 것 같아. 가을이 됐다가 다시 여름으로 간 줄 알았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참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뜨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만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코로나 뭐 다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자에서 왜 소리가 제시카의 Goodbye에 이어서 Beth Nielsen Chapman의 All I Have.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브래드의 노래입니다. Everything I Own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마음은 추석 연휴를 향해 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누군가는 선물을 고르고 여행 가는 사람은 일정표를 들여다보고 집에서 푹 쉴 사람들은 이번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연휴는 시작도 안 됐는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즐거우면 연휴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요. 왁스가 부른 춘천 가는 기차였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춘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요. 느긋하게 떠나는 기차 여행 이런 거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좋은 음악 들고 함께요. 자, 기차 안은 아니더라도요. 그런 기분 가요 속으로에서 느껴보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이번 추석 가족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소리새의 노래 통나무집 2111번 그리고 070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6733님 한마음 갯바위 역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경쾌한 포크 음악 두 곡이었어요. 2521번 강화에 와서 포도 사고 새우 사서 가는 길입니다. 날도 가을가을하고 좋아요. 아, 강화 포도가 맛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엊그저께인가? 강화에서 포도를 이만큼 사셔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역시 보내주셨던 사연도 기억이 납니다. 상큼한 포도 맛있겠네요. 고창에서 벌초하고 올라갑니다. 2904번으로 주셨어요. 어머님이 계실 때는 땅콩, 복분자, 참기름을 주셨는데 지금은 고창 로컬 푸드에서 사갑니다.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라는 사연이네요. 뭐 시중에서 구입한 것들도 맛이야 비슷하겠지만 그 정성이 들어있는 맛들, 그 느낌은 다를 겁니다. 벌초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희은 들길 따라서 최미숙 씨가 신청하셨고요. 권진경 강변연가 이 노래는 809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최성수 씨의 노래 기쁜 우리 사랑은 최정임 씨가 신청하셨고요. SG 워너비 라라라 김경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쉬고 계시거나 어디론가 움직이실 때 편하게 음악들 들으시라고 신청해 주신 노래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4440번 가을맞이 헤어스타일 변화 주려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가을가을한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죠? 아니, 지금도 아름다우실 텐데 뭐 더 아름다워지시려고요? 아, 당연하죠. 자, 미용실에서 원하는 대로 머리가 예쁘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5021번 개울에 낚시들이 우고 고기는 잡히든 말든 풀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쉬는 걸까요? 아, 세월을 낳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인데 5021님 마음이 조금 허전하신 듯해요. 그렇죠? 최고의 휴식 시간을 즐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고기도 잡히고 머릿속이 정리도 되고 또 계획도 서고 좋은 일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67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죠. 박보검 별 보러 가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잔나비가 부른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김희숙 씨였고요. 임지훈 씨의 회상은 4716번으로 정해주셨네요. 앞서서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를 들려드렸는데 역시

0: 노래만 나오면
1: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 보고마 같이 가자. 아유, 예,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끝곡은요, 박혜경의 고백이에요. 93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전 2부에 먼저 갑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11: 홈픽.
1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1: 홈픽.
10: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래 속으로 스며듭니다. 인순이 인생 090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어요. 자, 2부에서도요 이 토요일 오후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배경음악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0: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다 하세요.
1: 이젠 냉가다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박정훈 씨의 목소리 먼 훗날에 홍영미 씨가 신청하셨고요. 이정석 씨의 사랑하기에는 2489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8344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운동 안 하고 살았었는데요. 나이가 50 후반이 되고 보니 마음 단단히 먹고 헬스클럽을 끊었답니다. 지금은요. 스쿼트도 하루에 200개나 하게 되었어요. 우와. 지금도 음악 들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스쿼트 했네요. 멋지십니다. 대단하시고요. 막 생겨나는 이 근육들 거울 한번 볼 때 뿌듯하시겠어요. 야, 갑자기 저도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9378번으로요.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아내가 경도 인지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저도 답답하고 아내의 모습을 보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기운 내시고요. 아내분도 건강이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3233번. 요즘 밤 줍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뱀 무서워서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앞산으로 고고씽. 어제는요. 준 밤들 노인정 어르신들 삶아서 갖다 드렸어요. 잘하셨네요. 요즘 밤들 그야말로 토실토실하던데. 잘하셨고요. 뱀만 조심하십시오. 이선희 한바탕 웃음으로 6438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둘 다 서세 노래 밤배 5629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오연준이 부른 가을밤. 그냥 가을밤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유승범 질투는 황은정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2885번 추석이 다가와도 오고 가고 할 데가 없으니까 쓸쓸한 추석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라는 사연이에요. 그렇죠. 뭐 모두들 즐겁게 보내고 계신 건 아니죠. 왠지 이 명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울하게 다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모두 모두 기분 전환하시고요. 뭐라도 즐거운 일 하나 정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길혜영 씨. 어제서부터 지인들한테 추석 선물이 도착합니다. 쌀 20kg에 오늘은 포도 15송이. 제일 기쁜 건 가요 속으로에서 당첨된 선물이에요. 아, 그러셨구나. 축하드립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 이런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문근영이 불러요. 그댄 몰라요.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유익종 씨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1282번, 정태춘 박은옥 사랑하는 이에게는 3893번, 아이유의 좋은 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노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린의 노래 시간을 거슬러 최미향 씨가 신청하셨네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토요일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르셀로나는 어떤 곳일까? 릴레함메르는 얼마나 추운 곳이고 카타르 도하의 풍경은 어떨까? 정보도 적고 해외여행도 흔치 않던 시절에 그곳은 대체 어떤 데일까 상상해볼 기회를 줬던 건 올림픽, 아시안게임 같은 게 열렸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부터 열린다는 아시안게임 소식 들으니까 새삼 또 궁금해지네요. 아이치 나고야라는 데가요. 여행이 따로 있나요? 세상 어느 한켠에 낯선 곳 이름을 불러보는 그 순간 여행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과 함께 또 하나의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아서 살짝 설레기도 하는데요.

The Coors, What Can I Do?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열렸을 때 외국인들이 그 평창 발음이 어려워서 평창, 평칭 막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평창이 어딘지 지도에서 찾아보고 먹거리나 관광지나 하는 거 검색해본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때 초등학생들이 릴레함메르, 릴레함메르 이러면서 희한한 공룡 이름 가지고 놀듯이 그랬던 거 기억도 납니다. 이름부터 부르면서 낯선 곳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아이치 나고야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수원 정도의 의미래요. 아이치현의 대표 도시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나고야 하면은 우리한테는 선동열이죠. 선동열 선수가 나고야를 연고지로 하는 팀에서 뛰었고 또 나고야의 태양으로 불렸으니까. 자,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가 아시안게임 기간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또 여행을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거죠. 9월 19일 토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

0: 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서울

프랭크 시나트라 Come Fly With Me 였습니다. 나탈리 콜의 Love도 들으셨고요. 쉬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은 하늘바다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여름에 길에서 미끄러져서 흉추 12번 골절당했어요. 보호대하고 너무나 더운 여름을 이겨냈고요. 이제 살살 운동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하루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최선에서 최고를 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여름 지나고 가을 왔으니까 여름이 준 상처들 깨끗하게 씻고 가을은 회복하는 계절이 돼야죠.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0262님 그리고 원종동님 신청하신 페이퍼레이스의 러브송 준비했고요. 웹님께서 신청하신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도 전해드립니다. 세일링.

셀린 디온, The Power of Love, 위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이 노래는 8876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엄마가 대장 내시경 하다가 큰 용종을 떼어내셨어요. 항상 건강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사이에 몰래 문자를 씁니다. 70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손자, 손녀 보시고 편안한 일상 맞으셨는데 이 행복이 더 오래, 아주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본 영화 주제곡이어서 청해봅니다. 이준희님께 전해드린 노래 I Will Always Love You 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바위나리님 청해 주신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들을 거고요. 답보니님 신청하신 노래 존 메이어의 New Light 이어드립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도로시님의 신청곡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들으면서 1부 접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0: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쉬는 날인데 출근했다가 지금 퇴근하는 거예요. 아내랑 아들이랑 만나서 맥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해서 힘이 빠졌는데 저녁에는 힘을 좀 내보려고요. 김재겸님이세요. 주말 가족 단합대회 파이팅. 마침 지금 헤라님도 오늘 다 이렇게 데이트 하시나 봐요. 오늘은 집에만 있기가 좀 아까워서 남편이랑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저스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 이 시간 좋습니다. 이런 게 소소한 힐링인가 봐요. 소소하다고 해서 아무나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소소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힐링이죠. 휘파람 불면서 집으로 가세요.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진영님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트레주디 비지스의 노래 들으셨고요. 글로리아 게이너 I Will Survive 이 노래는 조윤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리안 라임스 Can't Fight the Moonlight 퍼플 오드리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남편 직업이 폴리스 경찰이에요. 당직하고 피곤할 텐데 마누라랑도 놀아줘야 한다면서 피곤한데도 같이 호수공원 와서 돗자리 깔고 커피도 마셔주네요. 너무나 고마운 남편입니다. 5299님. 너무나 고마운 남편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간 선물해주는 좋은 사람. 탕후루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동생네는 캠핑 왔다고 감성 사진 막 찍어 올리는데요. 저는 당직하고 오는 남의 편님 저녁 준비하다 들어요. 주중에는 새 아이들 케어하고 알바하고 저 그래요. 새 아이들 예, 어서 쑥쑥 빨리빨리 컸으면 합니다. 나중에 엄마가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새 아이들 케어할 때가 알바하고 바빠 죽는 줄 알았던 그때가 좋은 시간이었구나. 꽃자리였구나. 이런 말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사실 뭐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 그걸 지금 알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힘들고 고달픈 시절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다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시간이 빨리 흘러서 나중에 참 좋았지 이런 시간이 빨리 오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쨌든 오늘 맛나게 맛있는 거 해드세요. 조니의 오픈 암스 엔키님 청해 주신 노래고요. 퀸의 노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조세핀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Call Me Bad, Wildflower, 소연 아빠님께 전해드린 노래, 토니 브렉스턴의 Unbreak My Heart, 우산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Sting의 Shape of My Heart, 0509님. 산책이라는 닉네임으로 김포에서 출발하는 버스 여행이 있어서요. 충남 보령 무창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0: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 오늘 끝곡입니다. 나탈리 머천트, One Fine Day.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때론 이 사람 정리하는 게 옷 정리나 이불 정리하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옷을 버릴까? 아니야, 내년에 한 번 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갈등에 비해서 이 사람은 봐도 좋고 저 사람은 아예 안 봐도 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명절을 앞둔 요맘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과 한쪽이라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정리 대상은 분명 아닌 거예요. 그쵸? 다행입니다. 추석 명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주말인데 몸은 바빠도 마음은 잠시 쉬어야죠. 그래요. 잠시 좀 쉬었다 움직이세요.

0: 요 정도 리듬으로 쉬면은 그냥 편안할 것 같아요. 그쵸? 쿨의 작은 기다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옷이든 시장에서 산 옷이든 옷 정리할 때 보면 만지작거리면서 아 이걸 어떡하지? 그래도 한 해 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 정리할 때 보면 아주 단호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사실 친구가 참 절박하잖아요. 절실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사람은 에이 안 보면 되지 뭐. 멀어진 사람은 그냥 잊으면 되지 뭐. 그러고 이렇게 잊어지나 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던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같은 때 그러니까 명절에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쩌나 고민이라 그러면은 그냥 패스하라고. 망설여지는 사람한테는 패스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한참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저녁이에요. 오늘도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유산균 바이크로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박중향님이 들어보세요. 눈물 나요. 아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정은지, 하림이 노래한 하늘바라기. 정은지 씨의 음성만 들렸어요. 또 후배님이 왜 마음이 아플까요? 1914번으로 후배를 위해서 조정희, 참새와 허수아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성님이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지 이제 3년하고 반이 지나가네요. 그러시군요. 하늘에서 빙그레 우리 남편분을 바라보며 미안해 먼저 와서 남은 삶을 충분히 즐기고 천천히 와 우리 그때 보자 하고 우리 우성님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오, 회사에서 밀린 3개월치 월급을 받으셨대요. 4578번으로. 떡값 없어도 괜찮아요. 회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직원이잖아요. 행복해요 하셨는데. 행복이 느껴지네요. 청해주신 행복해서 듣고 싶다고 최현입니다. 우동잎.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기억하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네요. 4934번으로. 그러셨군요. 신정숙, 그 사랑이 울고 있네요. 청해 주셨는데 제가 늦었지만 축하드릴게요. 4934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리고요. 또 강혜진님이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해요. 화난다요. 남편이 조만간 저한테 매달리며 부를 노래 날 떠나지 마 신청합니다 하고 아, 그래서 청해 주셨어요. 박진영 날 떠나지 마. 에이, 요즘도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있어요. 또 7576번으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그리고 민수님, 최헌 우동님 잘 들으셨습니까? 창식님하고 정지승님이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들으셔야죠. 장미여관 그리고 심은경이 함께합니다. 나성에 가면.

청춘 김필과 김창완의 노래 들으면서 자글자글 보글보글 비지찌개 먹었어요. 3641번 아이고 잘하셨네요. 또 길 잃은 아이처럼 이나무의 노래 우리 지은님 정임님이 정해주셨고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해바라기의 노래 누군가에게 가을을 담뿍 담은 편지를 해야겠다 싶어요. 9944번으로 음악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나성에 가면 장미여관과 심은경의 노래 네 곡 이어들으셨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쇼리 실라!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최남희님이 기분이 좋아지는 곡을 듣고 싶어요. 그래요. 들으셔야죠. 남이 빙글빙글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0: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2: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박영선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청해 주신 곡 한동준 너를 사랑해. 추석 지나고요. 남편한테 2박 3일 휴가 주기로 했거든요. 명절이 뭐 어디 며느리만 힘든가요? 휴가 가 그랬더니 친구랑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네요. 맞아요. 남편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시네요. 영선님, 영선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6: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5: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6: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8: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9: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8: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198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영화 과속 스캔들에서 배우 박보영 씨가 다시 리메이크해갖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도 널리 알린 곡이 아닐까? 최용준, 아마도 그건 우리 혜숙님, 영인님이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지희님 오늘도 방송 듣고 계시는군요. 늘 저의 아침을 열어주는 행복한 동행. 바다 건너 캐나다에서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수미의 여고 시절 청해 주셨는데 이 여고라는 단어가 주는 아련함이 있어요. 그렇죠? 순수함? 뭐 그들만의 비밀? 여중도 아니고 여대도 아니고 남고란 말 잘 안 하잖아요. 이 여고라는 단어가 주는 이런 참 순수함이 있죠. 그리고 미라님, 김미수님 청해 주신 노이즈, 상상 속의 너, 이렇게 세 곡 들었고요. 비가 적은 탓에 수확하기는 힘들지만 고구마가 대풍년이에요. 허, 그러시구나. 서정민님 오늘도 애 많이 쓰셨네요. 혹시 호박고구마 좋아하세요? 하셨는데 예, 호박고구마 좋아합니다. 예, 마음만 받을게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양수경, 사랑은 차가운 유혹.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나를 아프게 한다네요. 에이, 나쁜 사랑. 김범수 하루, 안윤기님, 또 4639번으로 정해주셨고요. 화이트의 네모의 꿈, 4208번으로 제 얼굴이 좀 각진 얼굴이에요. 학창시절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면 놀려요. 야, 넌 꿈이 뭐야? 하고 TV 되는 거다. 아니면 컴퓨터 되는 거다. 막 그러고 재밌게 만나면 놀고 그러시네요. 또 송무선님이 이문세 그대와 영원히, 양수경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와, 성수동에 갔다 왔는데요. 오,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대단한데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성수동인데 명동 종로는 비교 불가인데요. 엄청 핫했어요. 집에 와보니 13,000보를 걸었습니다. 6317번으로.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사람들 뒤통수만 보이네요. 대단합니다. 정해주신 김정호 달맞이꽃 듣죠.

우리 준학님 올해는 꼭 가을 남자가 되세요. 이덕진 내가 아는 한 가지. 또 성윤님이 청해 주신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김정호 달맞이꽃 성수동 얘기 한참 했네요. 우리 박상원 프로듀서랑 박상원 프로듀서는 성수동 가야 한다. 저는 가지 마라. 정신없다. 막 그러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암이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안.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끝곡은 희우님 신청곡이에요. 등불 영사운드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협계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렸는데 누군가 노란 메모지 한 장을 붙여놨네요. 그리고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재밌어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아마 먼저 이 책을 읽은 사람도 앞부분을 넘기면서 몇 번쯤 그만 읽을까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그 메모를 보고 책을 좀 더 읽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재밌어진다는데 어디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요. 살다 보면 그런 귀띔 하나쯤 받고 싶은 날이 있죠. 조금만 더 가봐. 곧 괜찮아져. 이번 고비만 지나면 별거 아니야. 아직 그런 귀띔을 받지 못했다면 좀 더 느긋하게 기다려보기로 해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주말이니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밤 꿈과 왁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 응원가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귀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미리 좀 귀띔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그저 잘 가고 있어. 그대로 하면 돼. 요 정도 힌트만 있어도 덜 망설이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힌트도 살펴볼 여유가

있어야 또 눈에 보이는 거겠죠. 주말에는 조금 천천히 가보기로 해요. 평일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 사이에 뜻밖의 이런 메시지가,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오늘 같은 밤이면 박정훈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음악을 들으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선선한 바람도 좋고 마음에 와닿는 음악도 좋고 진짜 다 좋아요. 저도 좋네요.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 시간 함께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 만료, 퇴사 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서류에서 탈락하고 하는 일이 한달 동안 있었네요. 경력직 공무원 시험 공고를 우연히 확인하게 돼서 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일단 하기. 일단 실행해 보기 최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도전에서 원하던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속상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금방 툭툭 털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분인 걸 보니 뭐든지 잘 해내실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2481번으로 네, 청해주신 노래네요. 저녁에 하천변 따라 자전거 라이딩 크게 한 바퀴 돌고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땀이 식으며 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와, 진짜 살것 같네요. 지친 다리 두드리며 이어폰으로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이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노래 한곡 신청해도 될까요? 네, 신승훈의 가잖아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이소라의 믿음까지 이어드릴게요.

자우림의 헤이헤이헤이 그리고 거래 아스피린 3513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8641님 참 계절이라는 게 한 달 전에 여름휴가 때는 타는 듯한 볕에 탈까봐 살 탈까봐 바라만 보던 바닷가로 오늘 또 갔는데요. 오늘은 쌀쌀함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고 또 바라만 보고 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탁 트인 동해바다는 언제나 좋네요. 추운 겨울바다도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꾸묵님은 언제 발을 담가 보시려나요? 언제 바다를 네, 느껴보시려나요? 바라만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지는 게 바다이기는 하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승현맘님, 9월은 추석도 있지만 저의 생일도 있어요. 와, 큰 행사가 있군요. 그래서 나 홀로 여행 와서 호텔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닉네임 보니까 승현맘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승현이라는 아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엄마 잘 보내주던가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노지 캠핑 왔어요. 아이들 각자 휴대폰하고 저는 남편이랑 사진 찍기 놀이 중. 꿈은 잘 됐습니다. 7416님. 로이킴의 노래 이어드려요. 서울 이곳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내추럴 플러스 피처링 김현우입니다. 그대만의 나이길.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Q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카페에서 들었던 이 노래가 마음에 남아서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서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어찌어찌 검색으로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꽤 들었던 노래인데 왜이 곡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꾸몸에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602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도 또 제목이랑 다 찾아내셨네요. 덕분에 들려드렸습니다. 롤러코스터의 Last Scene.

0: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드릴게요.
1: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9: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민종의 아름다운 아픔, 김정민 슬픈 언약식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운서동 206번 기사님 꿈음 듣고 계시네요. 늦은 시간에도 기사님 안전운행 감사합니다. 9707님 저도 감사드려요. 우리 꿈음님도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1032번으로는 와, 이런 것도 사연이 될까요? 제가요 갑자기 살이 엄청 쪘는데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생각보다 체중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운동을 시작해서 체중 변화가 한 1, 2kg 들락날락했는데 담당 트레이너가 바뀌고 운동하면서 체성분 측정을 했는데 변화가 생겼어요. 기분 좋은 건 체중 변화보다 근력은 올라가고 체지방이 내려갔다는 거. 저는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이런 사연도 소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연 내용도 내용인데 저는 그 앞뒤에 아 이것도 되나요? 하신 게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 그럼요. 다이어트야말로 우리 모두가 또 공감하는 네, 많은 이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력을 올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체지방은 내려가고 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소소한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든 다 보내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지훈님이 청해 주셨어요. 박미경의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김건모 혼자만의 사랑 이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책 당신이라는 안정제 김동영, 김병수 내 얼굴이 등푸른 생선처럼 활기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메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장의 박동이 부드러운 울림이 되어 당신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표정이 우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슴이 큰 파도를 몰고 오는 바다이기보다 잔잔한 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깨가 아무나 오르기 힘든 산보다 나지막한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웃음소리가 당신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호흡이 모든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안정제라고 하면 보통 약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이 책에선 조금 다른 안정제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정제의 역할이 되어주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픈 그런 상대가 있으신가요? 이 가을 그 이름 하나만 떠올려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안정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책 김동영 작가와 김병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편 에세이 당신이라는 안정제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윤미래의 노래였습니다. 너의 얘길 들어줄게.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바이브 사진을 보다가 였습니다. 토끼맘님, 택배가 몇 개 도착했는데 그중 배가 9개 들어있는 상자에 금색 보자기로 멋지게 포장한 선물 박스는 도대체 누가 보냈는지 출처를 몰라 고민 중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고 내일 택배기사님께 상세히 물어보고 먹든 말든 해야겠어요. 며칠 전 지인들께 고구마 보냈을 때 그분들도 지금 저처럼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데 보낸 이를 꼭 기재해야겠어요. 아, 보낸 이의 이름이 아니라 보낸 곳의 주소, 뭐 배를 보낸 농장의 주소, 뭐 어디의 주소 이렇게 가는 경우가 꽤 있죠. 저도 가끔 꿈음 앞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낸 이를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아 그렇게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알아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 인사도 전하고 넉넉한 네, 명절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좋은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니 자야 하는데 노래 듣느라 못 자고 혼자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느린 거북님. 근데 또 이게 소개될 때 잠드셨을 수도 있어. 타이밍이 묘하게 이게 잘 안 맞아서 못 들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듣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장나라의 고백, 강타 북극성 이어드려요.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스웨덴 세탁소 피처링 최백호네요. 두 손 너에게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and it's much too much.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5: 화물차 필요할 땐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런던 프라이드는 차별받는 소수들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예요. 웨일스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벌어진 광부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모금 활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부를 왜 지지해야 하냐는 질문을 이끌어내죠. 이해받고 챙김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은 땅을 밟고 선 사람들의 언밸런스한 유대. 영화는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빵을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장미를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피켓을 들든 들지 않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만 바라보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게 가끔은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는데요. 슬퍼만 하고 있기엔 우리에겐 아직 남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어깨를 기대고 손을 맞잡을 줄 아는 용기로 토요일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어서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런던 프라이드 중에서 셜리 앤 컴퍼니의 Shame, Shame, Shame이었어요. 영화 그 런던 프라이드 중에서 영화 속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는 장면에서 신나게 흘렀죠? 여러분, 토요일이에요. 지금 시각이 11시 6분 18초 9초 20초 지나고 있네요. 맞아요. 생방티 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레인보우나 문자 게시판 보면 주중보다는 확실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어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음악 듣고 영화 얘기하고 한 시간 재밌게 놀면 충분히 좋은 거죠. 오프닝에서 얘기한 대로 피켓을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강짱 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하셨네요. 네, 저 어제 잘 잤어요. 치오카님도 어제 잘 주무셨나요? 네, 떡실신이라고 하죠. 떡실신 했고 오늘 그 설기 피자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그 요새 그 피자 설기? 설기 피자래. 피자 설기. 아, 저는 처음 듣는 말이고 처음 듣는 떡 피자여서 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저 오늘 그거 먹어.

하셨잖아요. 네. 네, 떡실신에서 피자 설기로 이어지는 멘트. 대체불가님은 운전 중이신가요? 토요일이 제일 막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작은 예수님, 파란 가을 하늘 너무 예쁘네요.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는 어저께 연극 2회차 공연이어서 네, 2회차 공연 오신 분들이 또 많으셨네요. 저는 어제 2회차 공연으로 한 3, 4일 정도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떡실신을 했다. 그렇고 저희 PD님이 오늘 작정하고 선곡표를 비워놓으셨거든요. 여러분도 생방티 좀 내주십시오. 주말인데 어디서 누구랑 뭐하며 듣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티를 내주시면서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음악 듣고 싶으신지 여러분 사는 이야기 어디신지 좀 보내주세요. 기분은 어떤지 뭐 좋은 한 줄 같은 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흥 좀 나시나요? 네. 처음 요 방금 들으신 곡은 검사회전 제시 마타도르의 붐바였어요. 네, 정말 신나네요. 네. 엉덩이가 들썩 얼씨구 절씨구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영화 에반 올마이티 중에서 CNC 뮤직 팩토리의 고나 메이크 스웻 네, 이었습니다. 이 곡을 저희가 진작 선곡해놓고 오늘도 아닌가 하면서 하루하루 미뤘다가 오늘이다 하면서 오늘 틀었습니다. 네, 에반 올마이티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 엔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배우고 스텝이고 할 것 없이 이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춤추던 모습이었는데 진짜 유쾌하고 인상적이었는데 영화 내용 기억나시죠? 보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진짜 추석 때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에반 올마이티가 브루스 올마이티보다 더 재밌었는데 잘 나가던 앵커였던 에반이 하원의원회까지 당선되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현대판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지 싶겠지만 보시면 아마 기상천외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거칠마루님. 아, 신청보고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를 좀 이따가 소개하면서 사연 소개하겠고요. 4567님.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와, 오랜만에 들어봐요. 우체국 집배원. 명절 소통기간에 소포가 많아 지금도 배달 업무 중에 잠시 쉬며 문자합니다. 청취자 모든 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하고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네, 휘트니 휴스턴 I'm your baby tonight 신청해 주셨는데 네, 킵해 놓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딸들 아빠님, 83세의 아버지가 수술 후 경과가 좋으셔서 오 감사하게 오늘 퇴원을 위해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기분 좋고 감사한 이때 어울리는 곡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부탁드리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요것도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7104님,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점심 먹기 전에 잘 듣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년 전에 방배동에서 촬영하실 때 실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라디오 진행 실력이세요? 네. 듣고 20년 만에 놀라며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네. 진행 실력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물 주시는 만큼, 사랑 주시는 만큼. 네. 네. 20년 전에 보셨구나. 우와.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연극 보러 한번 오세요. 네. 이분도 신청해 주셨네요. 빈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 중인데 실시간 티내려고 노래 신청합니다. Your latest trick 신청하셨네요. 잘 저장해 놓겠습니다. 우선. 9452님, 가족들하고 부산 여행 가는 중입니다. 5년 만에 부산 여행, 고속도로 막히지만 마음은 설렙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장기하와 얼굴도 풍문으로 들어서 신청드립니다. 예! 네. 와, 우선 이 중에 아까 83세 아버지, 딸 둘 아빠, 이 곡은 어떨까요? 신청곡은 아니지만 우선 이 곡 듣고 신청곡 정리하고 사연 모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기분 좋고 감사한 이때여서 데디스 리틀 걸스 중에서 브라이언 맥나이트 I Believe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Lady, Lady, Lady 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 씨 그렇냐. 이 곡을 신청한 분의 사연을 잠시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우동살이라는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주말 생방이시니 처음 신청곡 부탁드려 볼게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조 에스포지오 에스포지토 극중 브루스타임에 나온 곡 부탁드려 봅니다 하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조 에스포지토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 플래시댄스 삽입곡으로 익숙하시죠? 제주 딸기 산도님은 플래시댄스 LP로 가끔 듣는 곡 하셨네요. 네. 행복하기님. 집앞 동산 정상 정자에 올라와 있는데 다들 놀러 갔나 봐요. 아니, 거기서 보니까 다들 놀러 간게 보이나요? 아싸! 아무도 없으니 크게 음악을 틀어도 될 듯. 아, 자주 올라가시는 곳이구나. 근데 항상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은 아, 없군요. 네. 뭐, 로키라도 들으면서 이렇게 빠밤빠밤빠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녀배달부 키키의 바다가 보이는 마을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네요. 그럼요, 그럼요. 신청하셔도 되죠. 근데 오늘 신청곡이 많아서 뭐가 당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또, 로키도 신청하신 분 있네요. 아이 오브 더 타이거. 거칠마루님. 명절 앞이라 과일 박스 들고 장모님 뵈러 가는 길입니다. 명절에는 열심히 동네를 지키는 소방관이라서요. 멋있다. 우선 일단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아니, 1231님, 전 파바로티에서 한석규 아저씨가 부른 버전으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싶어요. 집안일 해놓고 책 축제랑 안양천 가든페스타 가려고요. 아, 진짜 다 듣고 싶다, 다. 로키도 듣고 싶고, 바다가 보이는 마을도 듣고 싶고, 파바로티도 듣고 싶고, 그쵸? 책 축제요? 책 축제 가보고 싶네요. 뭐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막책 낭송도 하고 그러는 건가? 음악도 듣고? 아, 뭘까요? 하나만 더. 사과가 좋아님. 기상하자마자 라디오. 10년도 넘게 CBS 고정. 강희 씨 처음으로 녹화합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가 처음엔 약간 어색하더니. 아, 저 애교 섞인 목소리인가요? 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어색하셨나요? 이젠 그 목소리에 푹 빠짐요. 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고 음악도 너무 좋아. 흔들며 청소중 하셨네요. 기분 좋아 보이셔서도 다행입니다.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 사인 오브 더 타임스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요거 진짜 오늘은 못 틀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 틀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면 조만간 선곡표에 아주 소중하게 선곡해놨거든요. 예의 주시해 주십시오. 언제 나오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청곡들 중에서 거칠마루님 축하합니다. 신청곡 듣겠습니다. 로켓3 중에서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7317님 신청곡이었어요. 국가대표 중에서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네, 오늘 아시안게임 개막인 거 아시죠? 네, 오늘 경기 일정 보니까 이미 치른 경기도 있고 지금 경기 중인 종목도 있어요. 우리 선수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7317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천학습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정숙입니다. 학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두 달 동안 함께 연습하고 애써준 학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연 하모니가 미추홀 축제에서 불렀던 노래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와, 추억 돋겠네요. 돋으셨나요, 추억? 8747님, 강디님, 평일에는 본업하고 토요일에는 호두과자 가게에서 알바해요. 강디님 방송 매장에 틀어놨는데 손님들이 음악 좋다고 어떤 라디오냐고 물어보셔서 강디님 방송 알려드렸답니다. 아, 그런 대화도 오가는구나. 네, 어머, 배우 최강희님이세요? 반가워요. 4598님, 반갑습니다. 제가 불면과 우울로 4년 정도 헤매느라 방송 못 듣다가 요즘 차도가 있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아, 라디오 이런 것도 못 들으셨구나. 아, 저희 청취자분 중에도 얼마 전에 공황장애 앓고 막 그러셨던 분도 있는데 그러면 방송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못 듣고. 아, 그거 보면서 어떤 아픔일까? 어떤 걸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통요. 주변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요. 공원 걷고 있어요. 이야, 효과가 있는 듯. 어젯밤에 3시간 꿀잠 잤어요 하셨네요. 신청곡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오는 클라리넷 연주도 좋고요. 주제곡도 좋아요. 지금 9월 하늘이 케냐 평원처럼 이뻐요 라고 하셨네요. 왠지 4598님 마음도 이렇게 케냐 평원 같은 그런 이상이 있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게 유리 하늘이 깨지듯이 와장창창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마음 다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연 주셔서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더더더 감사합니다. 안주하는 여행자님 뭐예요? 냉정하게 강디님은 애교는 없으시죠? 맞잖아요. 맞는데 애교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애교 있는데 라디오에서? 네, 라디오 안팎에서 저희 피디님한테도 애교가 많은 것 같고. 아, 그렇다고요? 여기서도 없다고요? 자, 듣고 싶은 노래 너무 많네요. 뮤지컬님은 토요일에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블라이즈 신청드려요 하셨는데요. 이것도 듣고 싶네요. 자, 뭐야,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아, 노래 들어야 되는데. 최강희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시드리면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이슬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안 돼. 네, 싫어요. 끝나야 되네요. 네, 토요일 생방으로 함께한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은 토요일엔 페일블루 아이즈 신청드려 하신 뮤지컬님 신청곡입니다. 영화 접속 중에서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블루 아이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Baby.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영화의 홍보 문구로 유명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글인데요. 영화 속 원래 대사인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해서 가져온 문장이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방법을 찾고 결국 답을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라는 의지와 믿음이죠.

누군가가 부르거나 묻는 것에 말을 하거나 어떤 질문이나 의문을 풀어내는 걸 답이라고 하죠. 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지금 답을 찾고 계시다면, 그 과정이 힘들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는 답을 찾아낼 거야.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19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사냥 칸타타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칼 뮌시커가 주연한 슈투트가르트 캄모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살면서 참 수없이 많은 질문을 만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방법이 없는 것처럼 탁 앞에 벽에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답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믿고 단단하게 나아가시길 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론 커플랜드의 심플 기프트, LA 기타 콰르텟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5847번님 사연인데요. 얼마 전 오프닝 멘트를 듣다가 저도 누군가의 곰살 맞고 사근사근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5847번님도 워낙에 애청자셔서 기억하는데 항상 글 하나하나 쓰실 때마다 그런 느낌이셨어요. 따뜻하시구나. 참 배려가 깊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런 분 아니실까 싶은데요.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시뇨레 시뇨리, 신사숙녀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고성현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시뇨레 시뇨리 고성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4947번님 사연인데요. 어제 수업 중 강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제일 어리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중도 포기할까 고민했는데 70대 분들 보며 그 마음이 쑥 들어갔어요. 다음엔 뭘 배우지? 도전 욕구가 불끈불끈. 오늘도 파이팅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또 이렇게 정말

어른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보면요, 또 반성하게 되죠. 또 도전 욕구, 학구열 다 좋습니다.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팬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통했던 사춘기 이후 감자를 먹으면 왠지 살이 찔 것 같아서 잘 먹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의 감자는 우리 가족의 따스함이 깃든 추억의 간식이기도 하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할머니가 찐 감자를 양푼에 수북이 쌓아서 내오시면 우리는 그 뜨거운 걸 하나씩 덥석 집어들고는 왼손 오른손으로 던져가며 호호 불어서 먹곤 했다. 그 시절 감자는 내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 품으로 울퉁불퉁한 것이 크기도 모양도 제멋대로였다. 그러나 못난이면 어떠랴. 찐 감자 그대로 왕소금을 찍어 먹으면 찰지고 쫀득한 맛이 기가 막혔다. 그리고 이건 당시로서는 제법 고급스러웠다고 생각되는데 접시에 뜨거운 감자를 넣고 하얀 설탕을 솔솔 뿌린 후 마가린을 얹으면 감자 속까지 스며들어가 고소하고 달콤한 향을 풍겼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엄마가 솜씨 좋게 만들어주신 감자조림과 감자채볶음 맛도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감자조림은 엄마만의 노하우가 있었는데 큼직한 깍두기처럼 썬 감자와 양파에 간장과 술, 설탕을 넣어 어느 정도 졸이고 나면 냄비 손잡이를 잡고 마구 까불리는 것이 포인트다. 그러면 감자 모서리가 조금씩 으깨지며 희끗희끗 감자분이 생겨서 양념이 맛있게 스며들고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먹음직스러운 도시락 반찬이 되었다. 소금 간을 해서 휘리릭 볶아내는 감자채 볶음도 깔끔했다.

어릴 적 먹던 못난이 감자가 그랬듯 모든 감자 요리는 어느 자리, 어느 요리에나 튀지 않고 잘 어울리는 소박한 음식이다. 우리 집에도 그렇게 조연이었던 감자를 주연으로 만든 감자 요리가 몇 가지 있다. 언젠가 고급 클럽에서 스테이크에 곁들인 감자칩을 먹어본 뒤 아이들 간식으로 자주 해주곤 했는데 시중에서 파는 오리지널 맛의 감자칩과 비슷하면서도 덜 짜고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았다. 또 하나는 강원도에서 사온 피문어와 찐감자로 만드는 지중해풍 샐러드다. 으깬 감자와 새우 크로켓은 강원도산 단새우와 다진 양파, 러셋 감자를 으깨 보슬보슬하게 만들면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평범한 가정요리인 고기 감자조림도 언제 만들어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있는 음식이다. 그 외에도 닭감자 당근조림, 감자그라탱, 감자전 등 감자는 메뉴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리로 변신한다. 저렴한 가격과 무한한 조리법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곁을 지키는 감자야말로 진정한 가정요리의 승자가 아닐까?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스 프로이트, 사랑의 기쁨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브리 기틀리스의 발린과 시게오 네리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이선혜의 책 맛있다고 말해주니까 신이 난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뜨거운 찐 감자를 호호 불어먹던 모습이 참 정겹고 어린 시절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금이나 설탕, 마가린을 곁들여 먹던 그 소박한 맛에서도 그 시절의 행복이 느껴져요. 전 사실 어렸을 때는 감자보다 고구마파였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고구마보다 감자가 좋아져서 지금은 완전히 감자 팬이거든요. 또 엄마의 그 감자 조림에 담긴 작은 그 레시피에서는 가족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감자는 참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소박하고 친근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그 맛이라는 건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과 함께했던 사람 또 그 시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일번호 595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듣습니다. 마리아 조앙 피에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연주로 함께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헬번호 595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보내드렸습니다. 마리아 주앙 피르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였습니다. 5033번님 사연인데요. 광주에서 올라온 중학교 동창들과 충무아트센터에서 뮤지컬을 보고 동묘 벼룩시장에 갔는데 주말이라 인파가 엄청났어요. 사람들에 밀려다니다가 장당 1,000원이라는 종이 안내가 적힌 LP박스가 눈에 띄었죠. 20년은 넘은 듯 보였지만 그중 자켓이 괜찮아서 3장을 추려 가져왔어요. 집에서 올려봤는데 모두 음질이 괜찮네요. 베토벤 월광,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였어요.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듣기는 한답니다 하셨어요. 와, 장당 1,000원. 횡재하셨네요. 클래식 음악 잘 알지는 못한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그렇게 LP, 클래식 LP를 3장이나 사오실 정도면은 애호가시죠. 즐거운 추억 만드셨네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독일 민요입니다. Wenn ich ein Vöglein wäre. 만약 내가 작은 새라면. 이 독일어권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곡인데요. 가사는 16세기부터 구전되었다고 합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 그리고 콘라트 라거스니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테너 피터 슈라이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Wenn ich ein Vöglein wäre. 독일 민요고요. 아마 이 멜로디 들으시면서 따라 부르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이 몸이 새라면 이라고 말이죠. 가사가 이 몸이 새라면 바로 너에게 날아가리 이렇게 시작됩니다. 5646번님 사연입니다. 저 얼마 전 DVD로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봤는데 마지막 피아노 치는 분 정원님 맞으세요? 같이 본 식구들이 저 사람 연기 어설퍼 근데 피아노는 잘 치네 했는데 마지막 자막에 피아노 김정원이라 써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 어설픈 연기가 바로 저예요. 근데 저 좀 억울한 게 그때 연기한다는 말 아예 못 듣고 끝에 나와서 피아노만 치면 된다는 그 음악감독 이병우 기타리스트의 꼬등임에 넘어가서 갔던 건데요. 갑자기 거기서 대사를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독일어로 얼마나 당황했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을 뭐 소재로 한 요즘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몇 편 있는데 이 호로피츠를 위하여라는 영화가 거의 가장 처음 시조거든요. 한 편의 동화 같은 예쁜 영화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최영섭의 곡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을 가사 없이 미샤 마이스케 첼로 선일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가곡 그리운 금강산 최영섭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가사 없이 첼로 선율로 보내드렸습니다. 미샤 마일스키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도이치스번호 959, 959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머레이 페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칼 젠킨스의 현을 위한 콘체르토 그로소 팔라디오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칼 젠킨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1355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원님. 13년 전 입사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아가 김예지가 오늘 토요일 19일에 결혼을 합니다. 아주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행복하게 이쁘게 잘 살라고 우리 정원님의 목소리로 전해주세요. 우리 예지 결혼 축하해 보내오셨습니다. 아, 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인데 많이 많이 예뻐하시는 또 아끼시는 후배신가 봐요. 우리 예지님 결혼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선배님이 축복해 주신 만큼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이 축복을 담아서 이어가도 좋겠네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살리타모로 보내드릴게요. 핑크스 커만의 바이올린 마크 네이크럭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Salut d'amour, 사랑의 인사 함께 들었습니다. 핑커스 투커만의 바이올린과 마크 네이트크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686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회사 때문에 평일엔 생방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쉬는 날에 가장 기쁜 일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생방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원님과 함께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쉬는 날 여러 좋은 일 있을 텐데 가장 기쁜 일로 또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거를 꼽아주셨네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자, 다음 곡은요. 멘델손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2장조 보내드립니다. 초등학생들이 사실 전공자 초등학생들이 많이 치는 곡인데요. 곡이 참 예뻐요. 머레이 페라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펠릭스 멘델손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2장조 보내드렸습니다.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9841번님 사연인데요. 그간 제겐 큰 산을 넘는 일이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넘어진 후 12일간 마음고생 참 심하게 했어요. 힘든 시간이 지나가니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가족들 마음고생 시킨 것도 미안했고요. 모두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군요. 이 주차장에서 넘어지는 사고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 주차할 때 자동차 바퀴 더못 굴러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방지턱이잖아요. 그게 안 보여서 차 세우고 이렇게 걸어 나오시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가 참 쉽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유,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회복하신 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땅을 안 보고 많이 걸으셔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좀 가끔 화냅니다. 아니 제발 좀 밑에 보고 그러세요. 어머니도 여러 번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거든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두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함께합니다. 폴 파레가 주연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두페이 오페레타 경기병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폴 파레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6381번님 사연인데요. 저는 해운대 사는데 남편이랑 정원님 연주 들으러 양산과 김해 공연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카덴자 연주 들으며 너무 감동적이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양산 김해 오셨었군요.

거기에 아당님들, 경남 지역 사신 아당님들이 몇분 오셨어요. 특히 네번 공연을 다 개근하신 분도 계셨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따뜻한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듣습니다.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레베카 영의 비올라, 요요마이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엠마뉴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 디 포렐레 가운데 사악장 주제와 변주 보내드렸습니다.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레베카 영의 비올라, 요요마의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엠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7013번님 사연인데요. 가을의 별미, 고구마 줄기에 힘든 껍질 벗기기. 아휴, 언제 다 하지? 하고 시작했는데 힘든 마음은 사라지고 흐르는 선율 따라 줄기 다듬는 제 손가락이 우아하게 움직이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는데 정말 고구마 줄기 별미죠. 좀 고생하시지만 또 식구들이 맛있게 덕분에 잘 먹겠어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먹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이어지는 음악, 기분 좋은 음악 함께 할게요. 산타루치아 함께 듣습니다. 테오도르 코트라베의 곡이고요. 테너 알피보이 노래로 함께 합니다.

0: 산타루치아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알피보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번호 46 가운데 1악장 서주 그라베 아다지오 칸타빌레 준비했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 루돌프 캠페가 주연은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오늘 끝곡이에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오현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 모태탑창단이 부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함께합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와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을 유용운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최미경과 한병진 국립합창단의 찬양이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인수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김혜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만세반석 열리니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보내드리고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제목으로도 불리우는 찬양이죠. 손영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드려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물가로 나오라 조이 오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황병덕의 잔향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은 갈보리 산 위에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윤상은의 음성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합니다.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윤상은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갈보리산 위에 150장 찬송 프레이즈 유니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숭실 남성 합창단의 곡 준비했고요. 김장현과 국립합창단의 시험 받을 때에 343장 찬송 그리고 이경미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샬롬규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인데요. 오늘 보내드립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손승연의 찬양 함께 하고요. 이어서 소리엘입니다. 보리라 두 곡 이어드릴게요.

무려 400여 년에 걸친 노예살이 습관을 단 1년 만에 벗겨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몸은 자유민이었으나 의식은 여전히 노예였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잘해보려고 해도 방법을 잘 모르며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겁 많고 소심해서 남이 받는 복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출발선상에 세우신다는 사실이다.

김세원의 삶을 걷는 민수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땅에 그분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한소리 중창단이었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크로스의 선교합창단과 정영순 임현모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유창환의 음성으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찬송 함께 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많이 불리우는 곡입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서울 장신대학교 글로리아 코럴의 찬양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0: 소아과를 검색해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화물차 필요할 땐 가고

0: 가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송미영 집사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겨울

0: 정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해와 별의 위치를 살피고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간대요.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먼 길을 잃지 않고 날아간다는 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감각이 하나쯤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지금껏 살아온 경험들이 나침반처럼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앞서 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교회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남자만 5명 담양 강가에서 산책하며 찬양을 듣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샬롬님,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도 반갑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일 아침,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Blessed Assurance,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평안한 주일 아침을 여러분 보내고 계시기 바래요. 청취자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기억해 주세요.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is the blessed hour of prayer, 기도하는 이 시간.

벌초 마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이거저거 싸주시는데 차에 싣고 오는 길이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이 함께 있네요. 익산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 배동땡님, Tis so sweet, 구주 예수 의지함이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아롱별님은 직장이 가깝다 보니 교통비를 아껴서 와 7년째 필리핀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걸으면서 건강도 지키고 누군가를 위해 조금 선한 일에 사용하니 마음이 기뻐요. 멋지신데요? 뒷자리 4223번으로 오신 분, 멋진 가을 문을 엽니다. 수원에서 용인으로 출근하면서 알게 된 방송, 이제는 동탄으로 이사해서 이 시간 달리고 있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는 그런 행운을 잡았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죠. 무엇을 구할까요? 미다스는 손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지면 마차도 가구도 황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딸을 안았을 때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됐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든 다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뱀을 달라고 떼쓴다 해서 그걸 자녀에게 던져주는 아버지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거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거절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쉴라 월쉬의 Who Am I?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황인학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내와 말씀을 교독한 후 글을 올립니다. 이곳은 청주입니다. 주일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정예배 드릴 때도 한 사람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가족들이 함께 교독하며 읽으면 더 은혜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더 함께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뒷자리 9930 쓰시는 분, 출근길을 오랫동안 함께했는데 이제는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종도 하늘도시 출발해서 서산에 있는 엘리마우스 밤나무 동산에 제초 작업 봉사 갑니다. 함께하는 봉사자 모두 조심히 잘 마치고 오길 기도합니다.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통해 처음 알게 된 노래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Why Me 듣고 싶어요. 늘 아침 식사 준비하며 방송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리 할매님과 함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겠습니다. Why Me 듣고요. 전 2부 준비하죠.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한 게 있습니다.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에 2부 이어가죠.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혹시 주디스 여러분 중에 쉬는 것에 죄책감 느끼는 분들 있으신가요? 할 일이 남아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잠깐의 휴식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운동만

만큼이나 회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쉬는 것도 건강관리의 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대요. 나만의 틈을 만들어서 충분히 잠을 자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 반신욕도 좋고 디지털 디톡스도 추천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9월 20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이글스의 Take It Easy였습니다. 3418님께서 오프닝 멘트는 주디가 밤새 연구하나요? 작가님이 쓰시나요? 처음 시작부터 첫 곡까지 모두 굿입니다 하셨는데 오프닝 멘트는 저희 박현주 작가님이 밤새 연구하고요. 첫 곡은 손명의 PD가 이 한 곡을 고르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맛깔난 한상처럼 음악이 차려지고 멘트가 준비되면 제가 숟가락을 그 위에 얹습니다. 오늘 오프닝 좋으셨나요? 감사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인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인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 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0: 화물차 필요할 땐

수락사님께서 고성 앞바다를 보며 걷는 이 아침,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과 환상적인 조합이라 너무 좋습니다 하셨네요. 에바 캐시디의 Songbird, 그 전에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보내드렸고요. 와, 바닷길 걸으면서 듣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곡이 있었을까 싶어요. 하람맘님은 오늘 러닝하시는 분들 많네요. 편의점에서 커피 마시다가 보니까 아침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하셨는데, 운동도 물론 좋은데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는 우리 하람맘님처럼 편의점에서 여유 있게 운동하시는 분들 바라보는 것도 되게 일요일 아침을 잘 보내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일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듣고 계십니다.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트레이시 챔맨, 패스트 카, 밥 딜런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 마룬5의 Give a Little More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1894님, 이른 아침부터 몸이 무거운 듯 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함께 마시는 믹스커피, 오늘만큼은 옆가게 신포음향 사장님께 타달라고 부탁해야지. 옆가게 사장님이 타주면 더 달달하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똑같은 믹스커피인데 누가 타느냐에 따라 그 참 손맛이 달라서 그럴까요? 좀 맛이 다르죠. 라면도 그래요. 얼마나 완벽하게 똑같은 그램수에 똑같은 스프에 근데도 누가 라면을 끓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또 맛이 다르죠. 9808님 여행하시고 등산하시는 주디스님들, 운동하시는 주디스님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입니다. 추석 전까지 바쁜데요. 일요일 출근하시는 주디스님들께 화이팅 외치고 싶습니다. 2028님도 자진해서 직원 대표로 추석 앞두고 출근 중입니다. 하셨네요. 오늘도 출근하시는 주디스 여러분들께 잠깐의 여유 챙겨드리려고 장범준의 고백 준비했습니다. 1493님께서 시니어 카페에서 일하는 시니어인데요. 요사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많이 찾으신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로이킴의 왜 그래도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로이킴의 왜 그래? 그 전에 장범준의 고백 두 곡 들으셨고요. 박혜경과 김현철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283님, 딸하고 강원도 용평 늦은 휴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대산 전나무 숲길 월정사 갔다 왔고요. 그제는 청령포 단종 유배지 다녀왔습니다. 집이 아닌 낯선 곳에서 듣는 그대와 여는 아침도 더 멋지네요. 청령포 단종 유배지는 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후에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데 가셨군요. 월정사 전나무 숲길. 저는 여름 휴가 때 다녀왔는데 여름보다는 지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휴가 즐겁게 마무리하고 돌아오세요. 입동님께서 아침 저녁 찬바람에 볼이 빨개지도록 달리기 좋은 계절이네요 하셨어요. 달리는 분들만 아는 분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찬바람에 볼이 빨개지도록 달리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엘든의 핑크 칙스 정해주셨는데요. 엘든은 팝송 같은 노래 부르는 한국인 가수예요. 달콤한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Let's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어,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안. 어.
8: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9: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8: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0: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하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6738님 아침 스태퍼 타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듣습니다. 친정엄마 박상현님도 지금 도림천 걸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있다고 하셔서 감동받으시라고 사연 보냅니다. 아델의 스카이폴 청해 주셨어요.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끝곡으로 들으면서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104님께서 일요일 아침에 누워서 편하게 듣고 있으니까 괜시리 주디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주중에는 출근 준비하면서 매일 듣는데 그때는 함께 일한다는 생각에 안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미안하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 7104님 일어나지 마시고 제가 누울게요. 제가 누워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들으세요. 빌리 조엘의 더 스트레인저 9월 20일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최선으로 최고를님, 아침 일찍 단지 내 숲속 산책 나왔는데 잠시 쉬면서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음악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에이브릴 라빈의 Knocking on Heaven's Door, 그 전에 레이디 가가의 6월 송은 0849님 신청곡이었고요. 리메이크 버전으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토닥토닥님은 추모공원에 아버님 뵈러 가신대요. 추석 전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두 안전운전 하시라고 보내주셨네요. 잘 다녀오시고요.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듣고 계십니다.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Take That의 Shine, 그 전에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들으셨어요. 4536님, 산책길 급하게 산길로 전환해서 고음대에 목청껏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나무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네요. 나무들이 깜짝 놀라서, 사실 지금 막 피톤치드가 많이 나올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고음에 막 피톤치드 뿜뿜 뿜어냈으면 좋겠네요.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4125님, 주말 부부 6년째인 부부입니다. 오늘도 남편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주말 부부면 복받은 거라고 하지만 저희 부부는 늘 애틋합니다. 혼자 지내는 남편이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자신을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해요, 여보. 우리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말 부부면 정말 복 많이 받은 거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같아요, 4125님. 그러니까 늘 만나지 못하니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애틋하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새록새록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런 복을 부러워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5922님께서 가을 되니까 나 가을이야 하는 노래 듣고 싶다고 클래식콰이의 애수 신청하셨어요. 또 다른 나 가을이야 하는 노래 박효신의 어느새도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클래식 콰이의 애수, 박효신, 어느새.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별꽃님께서 산책 중인데 익어가는 벼이삭을 보니 가을가을하다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주변에 막 논밭이 있진 않은데 딱 요맘때쯤 추석 때는 이제 뭐 어르신들 뵈러 친척분들 뵈러 여기저기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논밭에 진짜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벼 이삭들이 조금씩 아직은 막 아주 노랗진 않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 보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도니영님은 남편이 보리차를 좋아하는데 그동안 더워서 몇 달 생수만 사다 먹었거든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 보리차 끓이려고 어제 옥수수차 둥글레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데요. 끝나고 집에 가서 주전자 가득 끓일 거예요. 아, 저도 며칠 전에 보리차 개시했거든요. 따끈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비염 때문에 작두콩차도 이번 주말에 많은 댁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4161님 신청곡입니다. Imagine Dragons의 Walking the Wire, One Republic이에요. Good Life.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0: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인세 성원에드피아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의 변화가 부쩍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문득 일상을 새롭게 정돈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죠. 방을 환기하고 옷장을 정리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 건데요. 남은 한 해를 산뜻하게 다시 시작하자 하는 9월 리셋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네요.

여름 옷을 차곡차곡 개어 넣으며 다가올 계절을 맞이하기. 답답했던 마음마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 앞 산책길에 나서면 가을을 알리는 소소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나만의 9월 리셋.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시죠.